나 마망을 해서 사리 마바다 마바다 니사사 바르 바르간 사리리서 가리서 니리리서 니리서 사사니 니리나나 마망을 해서 사리 마바다 마바다 니사사